야, 긴석이 봤다. 언제 기대되래? 이 코가나 리딩가 많이 감하라 리트이. 기대되라 코가나 리딩가 많이 리트가 많이. 이게 그루에 매매리에나. 가지다 봐서로 나리. 또 몸베 기에탕. 간나라 하게탕. 가베기 되게 가부알이에나. 내게 딸 깨기를 해. 오나 같이 소요. 기빌레네나. 기빌레네 오나리에나. 까모노 까모할라리. 엄마메세 얌마모라토 기부야 졸로카 PCFM. 날비솔라카 기투메로 파네가 기모과이. 무샤나 까모나 까마카사나. 시 포인트. 아, 시 포인트. 아기 사비시. 몬나티.

0: 야, 김원 제가 하자마자 딩에 무슨 저희 수모는 에이, 너로 우비 가나 구해 놓 너로 우비 한나 전화 해 가나 구해 놓 비나 전화 이제 맞다 이네 이제 맞다 비나 전화 해 원한 매 마초 와 산자니 봐 바이 구두 하면 나한테 두두 부과 이제 라리니 Hello.
1: 와, 지구 하나 와야지, 봐.
0: 예, 시퍼네, 예지.
1: 예, 무구나. 빌스타고페.
0: 예, 예지, 반드시.
1: 예, 나는, 바샤나, 인도, 하우라스나. 아, 내 바우탄, 벌스완, 트위스트.
0: 예, 트위스트, 예지, 반드시.
1: 예, 바탄. 이제 도바 도완발 하세라.
0: 안다 호. 다이기도. 에이, 후파피가잖아 행원한 매. 저기라티 몸 혼음 가. 뭐가오. 스포츠 마시안.
2: 나
0: 잡아오시.
2: 아펠라 스포츠 마시안.